0: 여기가 주로 이제 노동자들 오면 이제 상담하는 곳이에요. 앉아서 상담을 하고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정치에 관한 이제 토론도 준비하고.
1: Founded in 2009 by former documentary producer Kim Il-chang, the Earthian Station began as a media classroom where migrant workers could learn to document their own stories. It has since grown into a drop-in support center and temporary shelter for workers who are between jobs and have nowhere to live. It offers a bed, legal support, and also counseling services.
2: 상모리 사람 그럼 그 일할 때 뭐 일부터 금일까지 그냥 그 한국 음식 그럼 이렇게 잘 먹었어요. 근데 그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하고 그럼 카모리 음식 요리 먹고 해요.
1: In some of South Korea's industrial towns, migrant worker communities have grown large enough to create a mini economy of their own. Ethnic grocers, restaurants and remittance shops now line the streets. The Earthian Station is headquartered in Ansan, an hour south of central Seoul. Today, 14% of Ansan's residents are foreign nationals, the highest proportion of any city in South Korea. They are part of a change that has come to the country. Once a highly homogeneous society, South Korea's foreign population is estimated to have exceeded 5% of its total population late last year. By the government's definition, that makes South Korea a multicultural society now.
3: So multiculturalism means different things in different periods of time in different countries. In sort of 1970s, 1980s, and the way it was in England at least was, if you come to our country and do our education and dress like us and talk like us, then we will accept you. That was soft multiculturalism. You go forward to the 2000s and then you get this thing called hard multiculturalism. And this is where people promote their own identity. And they'll say, I'm not going to adapt to you. I want you to recognize my culture and my identity. I think South Korea is still in this soft multiculturalism era.
1: In some ways, multiculturalism was forced upon South Korea. Declining birth rates and manpower led to loosening immigration laws. Thus, many foreigners, like the temporary residents of the Earthian Station, came in search of work.
4: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주 노동자 없이는 건물 못 올리는 지경에 이르렀고, 농축산업 같은 경우에도 내국인 노동자가 일을 안 합니다. 거기 비닐하우스에도. 제조업도 마찬가지고요.
1: Since COVI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urther relaxed immigration rules to encourage labor migration. It also increased the quota for E9 visas, meant for low-skill workers, peaking in 2024.
5: 출석률이 낮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제 생산성에 참여할 인력이 없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층이나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시점이 됐고.
1: In particular, there is acute worker shortage in the 3D industries. The D's standing for dirty, dangerous and difficult. These are jobs that keep the country running, but come with little job security, unsafe conditions and a low wage.
4: 외국인 노동자들을 굉장히 많이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아시겠지만 비닐하우스 농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서 내국인 들어가서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더워서.
1: The strategy of attracting low-skilled migrant workers, mainly from developing countries, began about 30 years ago. By then, South Korea had become more prosperous and educated.
5: 그래서 사업주가 원하는 인력과 청소년들이 가야 되는 인력과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4: 초고가 돼서 이제 부랴부랴 제도를 만든 게 바로 산업연수생 제도였고 산업연수생 제도로 사실상 노동을 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연수생으로 고용하니까 연수생들한테는 이 노동관계법 적용을 안 한 거예요. 한국의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한 비판을 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고용허가제입니다.
1: Under the EPS scheme, Korea signed memorandums of understanding directly with sending governments, selecting workers from 16 countries through government-administered tests. Successful candidates were registered to work with one company for up to 4 years and 10 months.
5: 지방에서 노동력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다섯 개 직종에서 고용 허가제에 의한 비숙련공이 거의 80% 이상이 차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인력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6: 처음에는 여기 나 생각하고 한국가 많이 발전됐냐고 그거 생각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여기 이거 이쪽으로 나올 때 이거 우리나라도 이런 게 그 산도 있고 땅도 있고 같이 똑같은 거 생각했는데 저는 네팔에서 오신 먹으라고 합니다. 제 나이는 42살이요. 나는 조금 9년 넘었어요. 우리 공장의 공장은 여기 재활용.
1: With South Korea's mandatory household recycling system, truckloads of materials are delivered to this factory each day. Here it is processed and sold back into the supply chain for a profit. Much of it is done manually. It is back-breaking work, an example of a 3D job.
6: 그거 다 이제 정리하고 이거 버리는 거 버리고 이게 비닐 저기 이거 BE 분량으로 그거 맞아 이거.
1: 6 days a week, Mugal works from 8 in the morning till 5 in the evening.
6: 처음에는 저기 우리나라는 뭐라고 거기 job 없으니까 자절도 알 수 못하니까 그다음 여기 고행 허가제로 지금 밤엔 그거 갈 수 있다고 나오니까.
1: 15 of the plant's 40 workers are foreign nationals. The rest are local South Koreans.
6: 왜냐면 저기 다 아저씨들이 있으니요. 50 넘어 있는 거, 50세 넘어 있는 거 아저씨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별로 그렇게 안 했어요. 처음에는 나올 때 좀 그렇게 빨리빨리 하고 그렇게 이렇게 반말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없어요.
1: South Korea has traditionally been wary of migrants. In the 2010 to 2014 World Value Survey, about 44% of South Koreans said they would not want immigrants or foreign workers as neighbors. But by 2017 to 2020, that figure had fallen to 22%.
5: 우리가 생각할 때 일시적인 순환형으로 그냥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제공해주러 온 사람, 이 인식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이 살아야 되는, 정주화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인식하는 개념이 조금 없었다는 거죠. 아직도 그 인식은 절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 Hello. 안녕하세요.
6: 일하다가 아니면은 저기 아무데나 가면 더 한국어 못하니까 그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처음에는 있는데 지금은 조금 영상으로 자주 만약에 하루 영상으로 통화하니까 조금 괜찮아 지금 예전에는 가능해요.
1: Blue collar workers make up almost 90% of South Korea's foreign workforce. But that composition is changing.
5: 우리가 숙련공을 도입하는 제도들, 그다음에 유학생 비자 전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 특화 비자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우수 인재 유치 개념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Beyond economic opportunities, what makes South Korea attractive to foreigners? Here, BTS may have something to do with it.
7: Saturday on Japan Hour. Our first female cyclist arrives on Amami Island. Its name means sweetness, which reflects its sugary dark history when the islanders were forced by the feudal lords to make brown sugar for their profits. Perhaps that's why today the islanders treat everyone with kindness. Japan Hour, Saturday on CNA.
8: Japan Hour is brought to you by Sumitomo Corporation. MUFG, committed to empowering a brighter future. Zip Air, no fuel surcharge from 216 Singapore dollars. And IHI.
9: This injection is supposed to help me to feel less pain. My current treatment plan wasn't effective.
10: I have things I want to do, draw, eat nice food, get married. I don't even know if I can make it to the future.
11: Surgery is the best option for me for building a family.
12: What does a future look like when you're in chronic pain? The series finale, I Am Living With Pain, Saturday on CNA.
8: Ready for the highest cashback on daily spend with UOB One credit card? Amazon Prime Day is coming the 23rd to the 26th of June. Get that big deal feeling with exclusive deals for Amazon Prime members.

0: At Standard Chartered, we're here for those who never stand still, who want trusted expertise in the world's most dynamic markets. Now is your time.
1: CMA wins at the WANIFRA Digital Media Awards Asia 2026.
2: Of land which the region of Johor currently owns.
3: What is causing all this anxiety?
4: What I'm hearing from kids a lot more these days is they are giving themselves the pressure.
1: Journalism you can trust. CMA.
5: Where are you from?
6: England.
5: Hey, do you like K-pop?
6: Yes.
7: 초반에는 그냥 BTS, 블랙핑크 그냥 엄청 유명한 분들만 아시고 아시는 분들도 그냥 몇몇 분밖에 안 계셨는데 요즘에는 누구 좋아해하면은 저도 생소한 되게 신인 아이돌 그룹부터 되게 다양한 레인지의 범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8: Tucked into a basement in Hongdae, one of Seoul's most frenetic neighborhoods. Real K-pop dance studio offers something videos on the internet cannot. An hour and a half with the people who actually do this for a living.
9: The voice.
10: The voice?
9: Oh. Do you know Boy Next Door?
10: Mm-hmm.
9: Uh-huh. I'm the backup dancer for Boy Next Door.
7: 제 본 고장인 곳에서 더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일 큰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무언가를 해야 더 가능 외국 자기가 아이돌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어쨌든 여기 와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9: Today we're gonna learn 2.0 from BTS.
8: Here, professionals who performed with K-pop stars teach trending moves to anyone who walks through the door. No experience required. No Korean fluency necessary.
11: 외국인들만을 위한 K-pop 댄스 클래스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 두 명 데리고 저희가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큰 단체는 기본 몇십 명씩 들어오기도 하고.
8: Critics often cite K-pop group BTS as the group that carried K-pop from a regional phenomenon to a global one. From as early as 2013, they bypassed traditional media entirely, building their audience directly through YouTube, fan-translated content, and constant digital communication.
12: 한류도 여기서 발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류도 한류가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글로벌 사회에서 인정받는 게 한류잖아요, 어떻게 보면.
8: Hallyu, or the Korean Wave,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werful cultural brands on the planet. Almost a third of tourists have said Hallyu content was the primary reason they came.
11: 이유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많이 기억하게 된 시점이 뭐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안다기보다는 현대적인 K-pop이나 K-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됐고요.
8: According to government surveys, K-pop has topped the list of global associations with Korea for 7 consecutive years.
12: 한국 문화가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좀 주목받는 데는 잘 만든 지점과 그다음에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잘 던진 지점들.
8: According to government surveys, other big draws are food, fashion and beauty.
12: K-콘텐츠에서 K-컬처로 바뀌어나가는 그 어떤 변곡점에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컬처로 들어가면 이제 뭐 음식서부터 그 다음에 뭐 뷰티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괄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측면으로 와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 자체가 콘텐츠에만 있었던 거에서 이제는 문화적인 접연까지 이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 And among those drawn to visit the country, some have decided to stay.
13: Vos voix, elles vont trop bien ensemble.
8: Tonight, 24-year-old Meeve Durand will perform at her first live concert in Seoul. She will be part of this year's Incheo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14: Merci.
15: Merci.
16: Ils chantent bien.
13: Bah, c'est les Coréens, la comédie musicale à la coréenne.
6: I did a musical theater for 3 years in Paris, and then after I did different musical in Paris, I even went on tour in Morocco.
13: And you? Yes. Oh, she told me first you and then me with you. So, okay, we can try.
6: Tonight I'm gonna do 3 solos and 2 duos. I hope I can show them that they did good trusting me.

0: Over the past 30 years, the fishing industry has come smack up against the limits of the planet.
1: Many populations really collapsed or close to collapse.
2: Friendship is an essential, wonderful part of being a human being.
3: Go out and say hello to people. Smile at them. Try to have conversations with people.
4: Two hours
5: south of Seoul, in a village of 7,000 people, the local radio station broadcasts in Korean and Russian.
6: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вы слушаете радио GBS Корёбангсонг на волне 93,5 МГц.
7: Да? Давайте теперь обсудим вот эту тему, почему же ты не хочешь, например, жениться рано.
5: This village in Gwangju is home to one of the largest concentrations of Goryeo Saram, or Goryeo people, in South Korea. These are ethnic Koreans who have lived across Russia and Central Asia for generations. They take their name from the Goryeo dynasty, a medieval kingdom from which the word Korea itself comes.
8: Потому что, в принципе, в обществе принято то, что мужчина кормит семью, поэтому он должен зарабатывать много денег.
5: Koreans began migrating to the Russian Far East in the late 19th century, fleeing famine and Japanese colonial rule. In 1937, Stalin deported the entire community to Kazakhstan and Uzbekistan, where they remained in political limbo for generations, until the Soviet collapse in 1991. Since then, many have tried to return to South Korea in search of work. Today, more than 100,000 Goryeo Saram live in Korea.
9: Ah, this is... 시래기 작물이거든요, 곱거든요. 그래, 우리는 시래기 작물이요. 시래기를 엮고 하니까.
10: 저 신조예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 들어왔습니다. 한국어 와서 한 지 25년 됐습니다.
9: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요일마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마신 거 해먹이고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5: From when she arrived in 2001, Shin dedicated herself to building the Goryeo Village Community Center from ground up.
9: 아, 옛날에 우리가 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아래 이게. 근데 어린이집 애들이 한국 어린이집 다 나가고 어린이 애들이 줄어든 거예요. 어린이 그런 거 돌봄 센터 하나 만들어 보자. 우리를 언제 나이 때 해 줘요 하더라고.
5: The center now offers a slew of elderly activities, legal advice, medical care, child care, and even language support.
10: In 1999,
5: South Korea passed the Overseas Koreans Act, making it easier for ethnic Koreans living abroad to visit, work, and stay in the country for extended periods. However, eligibility was limited to descendants of Koreans who had emigrated after the country's establishment in 1948, leaving many Goryeo Saram excluded.
11: 우리 고향이 없어요. 우즈베크에서도 우리는 외국분이에요. 한국에서 와서도 우리 외국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마음 좀 아플 것 같아요.
4: The Overseas Koreans Act was revised in 2004 after a court ruling found parts of it unconstitutional. The changes extended eligibility to descendants of Koreans who had emigrated before 1948, including many Koryo Saram. But the right to stay and to work in South Korea is not guaranteed, even for those who are ethnically Korean. The act is linked to two key visas, the H-2, which allows overseas Koreans to work temporarily in South Korea, and the F-4, which grants long-term residency.
11: H-2는 3년 지나고 다시 자기 나라 갔다 오고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돼요. F-4는 3년마다 계속 연장될 수 있어요.
4: Though they are ethnically Korean, South Korea considers the Koryo Saram as part of its foreign population unless they obtain citizenship.
10: 우리 민족이는 자기 이름 있는 나라에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난 어떡하나 여기서 살아서 국적도 받고 한국에서 남아 살아야 되겠다. 큰 마음 먹고 살았습니다. 한국말 잘해요? 여기서 공부해왔어?
9: 여섯 개 나라에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이투르키스탄 빼고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4: Shin Jo-ya herself managed to attain South Korean citizenship in 2016. But this is still uncommon.
10: 지금 우리 코리안들이 90% 넘어 다 그서원이에요. 우리도 여기서 국적 받고 한일을 살겠다고 애들 다 여기 데리고 왔잖아요.
4: Clara currently holds an F4 visa, but hopes to become a permanent resident and eventually a citizen here. However, the minimum salary needed to qualify for permanent residency is 52 million won a year. Yet many Koryo Saram work in lower paid sectors and may struggle to meet the income threshold.
11: 이런 월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쉽게 만들어줘도 한국으로 시험 5단계로 받으면 그 70% 좀 줄였어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연주권 쉽게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12: 근데 외관상으로 볼 때는 비슷하고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일에서 부딪혔을 때 주거, 환경, 학교 생활,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에서 대한민국인으로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외관상으로는 우리도 기대를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일에 접근했을 때는 외국인 이방인으로 봐지게 되는 겁니다.
11: 우리 고향이 찾고 싶어요. 어디 있는지.
13: 한국인.

0: Not everyone arriving in South Korea is a stranger. Some are coming back. Boram Jong and Aram Choi spent nearly a decade in Australia before returning to South Korea. It has been years, but the couple still misses some things.
1: 카페 가는 거, 아침 일찍, 네, 뭐 그런 생활.
2: 조용한 곳. 그냥 조용히 그냥 멍 때리고 있을 곳이 사실 없어요.
1: 지금 애기 챙겨주는 거?
0: The couple had planned to marry in South Korea, surrounded by family. With the COVID pandemic closing borders, waiting meant an indefinite delay. So the couple decided to move back for good in 2020.
3: 한국이랑 호주랑 이제 체감상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 아빠 선물하고 줘야지. 응? 우리 어제 뭐라 말하지 그랬지? 지금은 뭔가 아이 엄마들을 많이 소통을 하려고는 노력을 해요. 근데 뭐 심지어 뭐 얼마나 버냐? 뭐 약간 이런 좀 무례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서슴없이 하고 뭐 그들 안에선 그게 스몰 토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하려고 하는데 사실 조금 쉽진 않아서
4: 저기 아니야.
3: 여기
1: 맞는 것 같아.
4: 이거 맞췄어.
5: Korea tends to change every 5 or 10 years. So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for people that have been away that are coming back is to understand that this is what it's like right now. 5 years ago it was different, and 5 years in the future it will be different.
0: Boram now works in interior design while running a side hustle on social media.